0: 아무 까오니만 100만
1: 가
0: 무슨 정도도
1: okay
2: 돼? �ukan susahkan aku pecat kau. Awak okey tak?